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.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

누구 갈까 다려갈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저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쳐 사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

그때요 준양 모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겹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요새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